0: 하나 돼.
1: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 하나 돼.